0: 핫사탕은 핫사탕은 헤이 뉴스. 헤이 뉴스.
1: 여러분이 찬다 이시가 디즈나노 화젠 로테니스티아 니샬라 무지카 나카레나 가탄 나마시가 티비안 코이스티아 아파딘다오루 하라나 프나르차 디아르캄니 아케시 아우리난 자이아 아디 디아르캄니 아잉가 안킨코 아자이안 코 아우리난니 아이자이아 비타레 위라 말가 샤나 크루레와 아디 바드칼 무지카 바인 자이시가